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적 나금숙 금빛이 도는 연두색 풀이 누워있다. 한 줄기로 길게 지금 막 누웠다. 풀들은 반달같이 허리가 휘었다. 산들바람이나 봄비가 허리 밑에 부드러운 손을 넣어 일으켜줄 때까지 그냥 누워있다. 이 압박은 도취다. 생생한 의문 부호가 천천히 풀밭을 지나 돌틈을 지나 강가로 내려갔다. 긴 화살표를 남기고 작은 꽃 모가지를 지지르며 내려가 버렸다.

흔적 최유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최유리는 따뜻한 음색이 특징인 가수이자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선율을 작곡하는 작곡가이며 우리말 위주의 감성 있는 가사를 그려내는 작사가입니다.

흔적 김용택. 어젯밤에 그대 창문 앞까지 갔었네. 불 밖에서 그대 불빛 속으로 한없이 뛰어들던 눈송이 송이. 기다림 없이 문득 불이 꺼질 때 어디론가 휘몰려 가던 눈.

그대 눈 그친 아침에 보게 되리 불빛 없는 들판을 홀로 걸어간 한 사내의 발자국과 어둠을 익히며 한참을 아득히 서 있던 더 깊고 더 춥던 흔적을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듯 놀라

0: 사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악의 모습이 뛰어날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악의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서가 내 자서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이청준의 소설 눈길의 일부인데요. 어머니를 원망만 하던 아들이 어머니가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2019년에 했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위해 눈이 오면 새벽같이 일어나 눈길을 쓸던 어머니의 이야기요.
1: 왜 날 그렇게 멀리 두고서 찾아올 생각도